할렐루야. 우리 그림이 메라나가라. 우리 지원의 바클로 받은 메라나가라. 난 이뻐디. 난 눈물로 마감을 이뻐디. 우리 그림을 열러와.